0: 모르겠어요.
1: 완전히.
2: 아니, 이 그룹을 보면, 이 그룹을 보면, 이 그룹을 보면, near Maxwell Field. Originally heard in shots, heard in list, shot about 30 seconds ago.